지가 막히게 지가 막히게 지가 막히게 지가 막히게 지가 막히게 지가 막히게 지가 막히게 지가 막히게 지가 막히게 지가 막히게 지가 막히게 지가 막히게 지가 막히게 지가 막히게 지가 막히게 지가 막히게 지가 막히게 지가 막히게 지가 막히게 지가 막히게 지가 막히게 지가 막히게 지가 막히게 지가 막히게 지가 막히게 지가 막히게 지가 막히게 지가 막히게 지가 막히게 지가 막히게 지가 막히게 지가 막히게 지가 막히게 지가 막히게 지가 막히게 지가 막히게 지가 막히게 지가 막히게 지가 막히게 지가 막히게 지가 막히게 지가 막히게 지가 막히게 지가 막히게 지가 막히게 지가 막히게 지가 막히게 지가 막히게 지가 막히게 지가 막히게 지가 막히게 지가 막히게 지가 막히게 지가 막히게